0: 앉아 만두 바리가래 뭐야?
1: 안다야 운동해야 잡아내리 바리 벌러갈때다 뭐하네
0: 앉아라 앵글리나 불리할로 만작게나 조금
1: 안다 하니마가 말이 산다다니마가
2: 아 야우야우 나나 바트라도 벌떼 뿌나 벌지 넘매 맨날 돈도 모르게 벌래
0: 사리 맘마
1: 아니마가 얘는 줄아 됐달래 마가
0: 벌래
1: 됐다 마가 నిగలేగే సాది ద బచ్చే లావది లెక్క నిగలాచే నేరు పెరగడు లేత ఆయన కత్తేది అనుపంతమక్క.